床前明月光，咁嗰张床前边咧有个月光，咁唔使讲咯，都住到好高啦。儿是地上霜，咁儿就即系仔咁解啦嘛，吓咁诶有个老豆同埋个仔咧，佢瞓喺十六七层楼，天台咁高嘅，哇风凉水冷啊，咁咪梗系好瞓咯。啊！點知好瞓嗰頭咁丙品咁，咁咪整跌咗個仔落地啦喎。咁誒十六七層樓天台。